0: 아니고, 아니고.
1: 아야, 모양 타이상라.
0: 또 뭐야?
1: 핑가 탕도와 외국 한방에.
0: 나도 안 파, 니 파 맞게.
1: 老生在过好。哎，哎呦，好时髦啊！
0: 好快吗？
1: 好快，好快！年轻十岁都唔止哦。哎，上多啊，你希望我找个新潮，穿土带过好。
0: 一身丧服啊，去俺去谢老妹的买饼来给。给点人啊，一次像公主转的呀。买了如彩天边上写日记平安。
1: 你妹的谢龙对你真些好，你真如富士啊。
0: 你刚讲说的阿尼哥，诶，你去上丘啊见到阿尼哥做么个，你想是做么呀？
1: 谢龙见上父。
0: 诶，我帮你写。
1: 诶，我自家会写，跟你同爱写上父啊。个本人啊，第二道啊，如果公事公办，这了，我随死你耶！
0: 随你，哼，老三猪还怕回国读咩？